Rumah negeri dah nak kekhuruh ida. Nak kekhuruh ida dah. Suku nata lah aku ada. Ibu lara. Itu suku desa lara. Nak ada. Kali tu, asyik muzi ayah tadi hajar le, kuku ayah tadi hajar le, ini nadi kerja na inca si, tak si na inca aku ne, di jen lagi, sekali si na, kuku ayah tadi hajar le, kita siu tu alai dah. Tak koi kane segi ane deko ni kesin kesin mungkin dengin ho kesin aku katnya aku tidak mesti kau tiga lade tiga ni cincin gitu. Kijino, ini ni dia kon no dia juga le, percaya kijino. Ini si jauh kijino ni alih niang le sesi, sesasa aji jadi kagok kena de, niang le sekejiri. Kalau niang le ada ni dia heh, dah no tuh senci sesi. Tak habis gang ini si, nak kita ada. Sebentar lagi tak, asyik rise, jadi ane si, ada itu. Sebentar ada naik tak, tinggi kurun aidi. Isu kongo ini, ini jero nak kita ada. Rajin tu, itu percaya itu je sih. Sekarang kasih no dia itu, tinggi juga dia. Minta ekelusi, ini kalau gosip ke gua, terhadap hak ini lah. Minta esok ini di China ada orang pergi. Lui bodeh sih. Tunggu dari jasun ni, tunggu dari jasun ni aku siap siap lagi ya. Kita hanya suruh keluar. Aku si, ye, kau tengah apa? Kau kudi, kesalah, kau jadi, kau jadi ni lini, di sini lini. Kau jadi ni ada hotel apa? Kau kudi. Ini juga cincin arung le, cincin ini kagak tiga. Ini juga tena, tena sur. Ini dalam dende kunci, pesin sura datang arung ni ali. Hanya kelihatan cincin kiri. Ini tak kelihatan cincin. Iku dunia asal le cincin segini a. Ini dah di Kami cuci semua kerana kita dengan sejen. Ia cuci dengan sejen semua kerana kita. Ani dah cili sih. Eke takut nusun ba. Sejauh ini, atau izun? Izun. Aku, ini kosong, kau asal ni.
그지 틀리자 신하는 틀레미나 틀레미 와. 지 숨바스. 그때시 하트나서 다이지. 기기 자리. 기 자리. 에퀴아데 신지게 틀리고가 그 할래. 할래. 아, 쾌화의 둥시, 하시나, 티아, 라긴다. 뭐, 다시, 킹착, 하니, 기죠. 뭐, 그, 티에서, 콩을 개지. 둥시시, 킹에지. 저, 그, 킹, 라인야. 하니, 다들, 콩이 기지. 그 사투기래 아시지나 추라 지나 추리 다 티나 깨노 시하자고 신내고 이 오고 신내고 사투기고 아시지나 추리 인다 다시 우리기출래 사월사다 태지월사다 화보사다 하니기다 콘라이디 에키기 와타르마 아시 화이 등지 아시나 티아 라긴다 에키이다 시신고 신에레오나 몰라이죠 하니다 라긴다 니우와 인체 티에는 콘르르르 기제는 고크 티에르리 하니 신이 기제 아시 중시 화이 중시 아시야 티야 호토 아니기 아니 이 사투게 호 아시 전화 소리들이야 세안라상 원아이다 이 하다 호티 이 하기 과타르나 아시 기친레호 같이 하니리 나게지 사고수래 아시 괴게 아이디래 에이다 나게제 세고진 다디어 콘데 어 콘은 나자잖아다 어 콘은 나게다 이상에 시에치 시에치 고진이 기운하대 이다 미라게인지 다세 콘이 이나 캐는 라긴다 몰라디르 이르 이르 라긴다 이 최고 신이나 최고 신이 니네게 긴데

0: Aí quando ele se levou na cara, eu não gostei, eu e quando eu vou cá, eu vou sair com cara, chega lá, tá ali, você tá ali, quando tá, você tá aqui, quando tá, a parte tá ali, quando a mão tá, anda, já o ele, ah, já, quando fica só lá, já, já, já, já, a parte, já, você tá ali, quando tá, quando você, ai, na cara, na cara, eu fui de tchade, hein? ご担任にごとごとにフリーでせるりきてかせるのはあせんことだった。でねただがでなごして。えたらでねくせんするでとでゆげきてらんで。よてんをてくるかあらよんしんたがたでにくんしがなおて。だかねねつらごはでにりがやしやれあぜ。しんプレベネかあいごんてん で、違うなぜ。え、こう、やごんてだ。で、ゾン。なごきらんてこる。それてんけな、で、ゾン、はい、しょげ、すれ、で、ゾン。だから、あった。というとこだ。え、しんたねかちゃれ。え、しんたぞ、で、てのこだ。たれ、ぽわね、いこん。のてりきね、わのわかいてこだ。あ、で、いこん、たよね。え、というと、あ、よん、さつのあゆやれこん。とごこんだい。
1: あゆねえ、ほいげもたなきにてやげて。やんねえかんたれ。このはぜんだほんで、かゆ、かゆこねえか、さまゆこねえかにくいだ。おてもさずいた、おてかたれ、たごんてだ。また、それ、にいぞん。ま、ごいんたい、や。それ、こうこれ、ねえ、こうこれかがちり。ねえ、でなねえ、しんた。こうだしもなてえ、ほいにんだ、え、だしけなてえ、ほいだ。
0: で、ファラゴさん、私はよね、けげなって、ふわごちゃ。私、けなって、ふわ、あ、よね、べ、のごさん、ふりゃごんて、あ、よね、て、て、けがわ、ぐろんて、え、けがわ、あ、ふりゃごんて。あ、これら、ぜ、くずね、わね、ぜ、くずれ、いけ。ぜ、くずれ、いけ、あれ、べ、のい、た、べ、た、い、り、き、て、な、だ、おて。はおて、か、うたん、だ、おて。それ、ぜ、くわ、ひり、けごり、しょね。 だよ、だけや、それやり、やさったんで、こうが入って、なぜくるんや。あんた、出てきね、ほんだけは、たおってやった。え、かのうと、どうかんだら、えいでんだや、とおる、えいせきやな、って。え、いや、いや、ねえ、かけちゃね、わしん、こう、うわ、ほんね。おしゃ、というかん。やで、こうてん、こうしゃ、おきん、だよ。かのうとは、こうてん、てきんらいは、 それぐらいはもう大体人だごう。で、やろうかって言うけどね、こんなで、もう、こうやって書いてね、か、べえはこんなだったわ、だごう。また言うわ、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だごう、
1: ya sire tani ke sire suti kinde tu to la kha cha la no beta wa la go beta wa la tsan ta na cha chan de yi zong ka la de ti gu cha da yi on da xin xin na zu yi xin ga gu li ya gu cha yi wo za ye nao ze yen de da go we ha go den de dai xin tan he cha le de gu cha cha de Quite a fine, silly good, I need good, that's a long way. Tago with Jonga, quit, Tago, well, I get good, Tago, well,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I get a good,
0: ama gote wita
1: gote wita we into ta go gote wita ho ma ta ti sin mo ta ta to ta le tin ta ne ne ta de to go ta ho ra de ta sure ne do na ke sure de ni ne do na ke nda ho ya ta na ke ju ju wa ta de gu ja ye na de ye ne do tin ta he tin ta go ta yo ne se le che le sha go na da nda jo
2: Actually,
0: 어디? 좀 요콩 빼니라 요콩 빼서 빼래 티 뒤에 대대. 간요카 이 정받은 전다 이 빼나지. 그걸 안 되네. 배우다 나 기자다 빼신 사기 근데 내가 내 돈 아껴야 했다 내 돈 오케이티. 했다 내 돈 오케이티. 이거야 마신 내가 얻어다 얻어다 했다네. 안 되거든. 뒤화다 이때 내 신고래 이곳에. 가 내다 오니 왜? 단대 가고자 내후 출리지 내다가 어디 대고나 어디 다오디 나 좋아했다 난 키마자 비했다 대게했다 주사 투여니 나가 이제 다 이따 대로 다가니 했다 다 그때 그다 마블주다 가 가자 가자 뛰어가 야라겠다 해다 해가는 거 배다는 와 소나야돼 그래 이 사우대 네, 대내가시니 온데 이 여관시니 대시니 온데 다니 아송네 내고, 그래서 배타는 와 손주 아송네 내고래. 이거라 아이가 간이야시니 아송네 내고. 아이 여관시니 그 이야 이 간이데 고자 아는데서 오늘시니 고라 내신 와구르야 대자시니 온데네 대내가 구르데 대아용 한 대아오케 대아리 대아용이 구. 내가 오케이 대단히 원티해 두콩 그래 올라자 올라 올라. 야 이런 애 다시 말로는 굴려야. 아 그때 신콩아 대대차대 내 중고들의 콩, 그콩 가서 말이 콩가 콩다 콩 내 중. 아 시지들의 나우티 두퀴티오라 이용, 배 이용 투배야 되니라. 안데 이와 투내 중에 뒤다 올라 다우디 왜야 대. 두 도와 다시 내가 투하이. 아유나신 몰랐다 아유나 테나코고 아우자 안다 대출레네 스레덴 제고리진오크라 아이호티니 아이호티니 고라 아이호티나 나츠나타리티가 아니고 카티옹케테옹오케 오네니가 이코데오라 투아 투라미 베야울레베 아미 텐야나블레 고라 투나 사나키란 투레나기디 출연해도 투약하려고도 하구나, 그래. 내가 안 해. 아, 윤구도 하고, 나 다시 나올 때 있길래. 투어 나올 때 있길래. 다시 태어 나올 때 있길래. 어떻게 하시나, 뭐, 태어나 나이티. 야, 그래, 화이겸. 창경나 파도올겠지. 파도올인데, 간혹가다 다리 티대. 하지, 디아, 알레이 투. 파이겸은 톤 파도올가신 톤 파도올하자. 다니와 이 라베타데시 타 데니헤가라레 타네 이불라 에카게차 다다신디 티에라 탈레 아이다키아나티 다다티 타제와 다우데고다라테 에칸니 타올라 유네 데니헤고 치고 아루자
2: 툴리타코 빅투 미니코 헤이 이야후야 온